0: 회복이 잘 된 것 같군.
1: 걱정해 주신다 보네. 완치했습니다.
0: 첩보대는 다시 편성했어. 박대위가 자네 대신 임시 임무를 맡고 있어.
2: 저 바로 보고하겠습니다.
0: 이번 전투에 사단이 피해가 너무 커. 그래서 일단 재정비하고 있어. 현재는 삼천강 옥강 지역에 후방안전을 맡고 있어.
2: 이 일대는 원래 북괴 점령지역 아닙니까?
1: 그리고 주민들도 대부분 반동분자에 공산당이랑 내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
0: 맞아. 이 빨치산 새끼들 소탕시키려고 부대를 몇 번 보냈지만 완전히 제거 못했어.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의 말이 앞으로도 큰 공습이 있을 거라고. 근데 후방이 불안하긴 자격 없어.
1: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. 아예 빨치산 싹을 잘라버리겠습니다.
0: 좋아.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보고 올리고 내가 뭐든 지원해 줄 거야.
3: 수학생! 입장! 报告科长， 全连集合完毕， 请指示。
1: 小心。
3: 是。 全连都有。 小心。

0: 이모세요.
1: 나가면 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좋은 추억 남기도록 좋은 데 많이 구경시켜주고 좋은 데 그렇게 하도록 해.